0: 소리 하셔. 아니, 그게 reasonable. Can you call it reasonable? 지금
1: 지금 지금 Is that an ATA?
0: Sorry, I have a call pending.